0: 뜨거워. 금방 안 그러면 좀.
1: 꼬로 사약 장으로 맞디 상방하여 만악궁 응강 넘베 프라땡 가리 위로 또나린 드랭 돌아왔디 응강 민노여행 작갓 프라부 포토로 크스노여 프라부 아리몰디 밭모노 보게 소바수 디워 단나르 도노여 상노로여노 디링 포로 판도워 상킹 마감방 웨스비노용한 프라땡 가리 위로 또 kadir akhirat Den Setyaki laju suwaning abyantaranipun ingkang Eyang Sri Bagindra Maharaja Prabu Mangsapati.